오리레이 아이기 타모이 라카노 타이팡랑 람챗 동오이네람 랭로이다바 오팔나 챗크르바다 땅자펑 카이데노 나이톰 타르비 오리기 쿠돌게 니수부담로 쿠체리 마미사미 품시데기 락스미 지타기 콘젤다 기기나 세링바마디 아르케 베렌드르 짓나 세랑바 품시 세쿠돌담자리 타미라시

땅가가 쓰기 오이나 그돌기 아르베들로 코짜리 많이 토이버 품으시더기 함엄 사다난데기 콘젤다 에멤 짜디비나 세령바 무디 도움바 탕점나 세랑바 이세니 그돌 덤절이 담이었습니다.

야탕 넘버 원 그돌기 마탕다라 고짜리 필름 시대기 나오보이기 콘젠다 켈렌 세령바 마디 닥터 비 비자바티 서머나 세령바 이세니 담이나

마탕동로 구자리 또래이 필름 시대기 가이뎀 이모하는 세령범어디 른빌통나 마사몽나 세랑바 이세이 아이디마틱 자다보니 이세이 구돌담자리 담이나세이

0: 단절이바 이세 여시글로 인해나 나시기다 먹다디 깃 란톡자바 마당을 시들러신 자리 땅가가 시다 악비가니 마당을 시다 아동기 라디오 콩로이 라이션 비모가 머릅신가 나시기다 먹다디 까이나자나보기 붕자아도 요록리 마탕기 토롬다 아묵 택내라시 나시기 마카타바 토롬시기다 먹 에코이기 아나운서 쿤락범 아디디아다 시느자리
1: 타그자리 비모 Megahertz sama ohm dasmik mangada sanduk chaba Akas bani infalgi FM sangai channel gi thorum tabiri besingbu Amukahana taram na okchari no lukchari Akas bani infal Hauzik pungphom sida sanduk chari Radio lila Ai han kragi Lila iba senaton ning thauja Lila puthokpa adhikari mayum Gitchandra Sharma Puthokpa da tengbangba Athokpam Subhas Chandra Singh Hauzik laijare Radio lila Ai han kragi

0: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징 전독자리 공간기 토론.
1: 아, 뭐먹다다 따라하는 옥자리 구름자리 세비면 수요비를래
2: 영세를 레이붕어
1: 세비마 나파 피다 타자리 피다 솜다 링신뷰
2: 파니파니 붕어
1: 세비마 가시야시 닝토가바는 믿니 가시기 공간기 토론기 로이바다 비기아니 오이바모 옹다 옥 로이바 하이바시기 마땅다 콜레지 오브 에그리컬처 사이언스 딜탕커 마하빌 유니버시티다 애시스턴 프로페서 인 애니멘 사이언스 레비리바 닥터 낭컴 젠스카 나파가

그돌 기타리 수부대타 한자 그돌이 베이스에 예스기더먹 방세리 베이스메서 시부 타비럭 리베싱나 농축 천진범덕이 딱헬람범 로키 모두블라 이천바차 아마디 람징비 마룹승신의 칸비럭 리베이스에 예시 리포터 필름시대기 칸비럭 베이스이니 이세 예시부 세색리바 함옴 세다난다 세링바 사신다 톡솜 세랑바 오기라마디 도마탕점 마룹승신의 쾌다한 칸비럭 베이스에 농아이나 따비유 그돌 담자리

아카스완 인팔 FM 상하이 채널 기쁨퍼머시다 부드나 락스리 북민기 이홀 미오이보 이노 뽁보다 타우자로 이노 팡자리브시 와클 칸방암바시니 마시나니 타이방바시다 타와이반바싱길락다 콰이드기아토이바시 미오이뽁니 하이나리바 Masing tingam draba wakal gi itak ipom kaya ni haurak liba tamina si ngasi ifam da tong la liba pugning gi hulda ingel ta.

미롤 톡스 더블색라 상구 상구나 마기 마기 콘셀다 단타 나이나 나이나 콩자바 라블라 탐라 람담 가야 파우나 바이락라가 작다 펌부 치자바 노미나 농축증야 빵크라바다 마윤 마이케 이탐나 사캅도 이나 바이락바 렘레 잉아나 이롤 농다 마토이 칸 하라우누 아이나 마닝 탐나 볼레이자바 람레키 사지 카이농사 마싱 얌르바 지브싱나 오멍 와멍다 마코이기 마윤 모이자바 남막 마호사 마하키 석행 셀니

마싱 팅함 드라바 마추 마라데 바이랑 레랑 싱 야이 타키 타로 탐발 타릭타 오팔 탁타 땅 제비 우레이 싱 미팜 홍마감 한 드라비 싱엘 싱 마호사 마하키 마이 통이 닝 티베니 마판 나이 드라바 마하키 파즈바부 아세이바 카나나 세이타바다 로이바 나이가니 하이바기 숨탕기 마추 수마하그니 ngangran na banong zabi ki masak sumahang ni. Sangba na rabahanaw gichumay su. Laite manaba tampa kilabu ki pauna su. Ichel kayabu namzindu na puri biturel sing su. Mahusama gi. Wai wai ta na haidurak liba. Samlang gichumat jay puro paning tibani.

마땀 거위 사우더비 마하기 콩셋 부수 타봄 따라니 더이 토나 카이도 비라미 마후사 마항나 리두 따룩나 더걸 더헌 비라미 말엠 펌팍 탁시부 농주 깔레 닝탐타 카이헨 비라미 나켄타 예닝타기 캐나부수 레헨 비라미